0: strawberry right there.
1: He knows your music.
2: 산다이 부당. 산다이. 산다이. 산다이 부당. 니 그녀의 FM. 니가.